0: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, 이거는. 템포, 아예 템포를

0: 만 많이 쓴대.
1: 그쵸.
0: 걱정할 수 있겠지.
1: 말 듣지 않아도.
0: 다음 페이크 보세요.
2: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싶다고 했어요.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.

0: 먼지 감출시면서 터뜨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
1: 진짜 멋있게 나왔어.
2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3: 저희 이번 스킬즈다운 뮤직비디오
4: 봐달라고.
5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6: 사실 경쟁이야.
3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
4: 기대해주세요.
3: 안녕.
2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습니다.